0: 댓글 쓰지 마세요.
1: 네, 죄송합니다.
0: Arriving over the
1: moon. We're out of the moon, 정신 차려.